신청단의 햄바오님 다녀가셨네요. 안녕하세요, 오세영. 천국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잦은 외근으로 외부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외근이 화수목금 있을 예정입니다. 어디에 있든 잘 들을게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잦은 외근에도 불구하고 한우로서랑 함께 해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직 외근하시기에는 조금 더운 날씨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번 한 주도 멋지고 행복한 한 주 하시길 바랍니다. 박효신의 좋은 사람, 토이의 좋은 사람,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세 곡 함께합니다.

네, 신청단의 흑장미님 다녀가셨습니다. 흑장님께서 나의 그녀가 듣고 싶대요 하시면서 대리청곡해 주셨습니다. 흑장미님의 그녀분은 듣고 싶다고 하면 대리청곡을 바래바래 해주시는 분도 있고 너무 행복할 것 같긴 같습니다. 김영중의 그녀가 없잖아 준비를 했고요. 나스르케님도 신청단 다녀가셨습니다. 벌써 졸린 헬로일 빠르게 선곡해봤어요 라고 하시면서 이번 주도 힘내봐요 라고 하셨네요. 신청곡 3곡 주셨습니다. 나스르케님도 조금 힘든 월요일이지만 힘내시고 한 주 잘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정해주신 곡 모두 함께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9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 시간 신청단은 마감을 했고요. 다음 방송하시는 흑장미님 앞으로 신청곡 사연 많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 시간에 올라온 신청곡과 사연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제 선곡으로 함께 할 거고요. 몇 곡만 더 듣고 와서 저는 마지막 인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잘 사는 법이라고 하면 남 눈치 안 보고 내 기분에 솔직하게 사는 거라고 합니다. 가기 싫은 자리는 안 가고 억지로 하는 일 없고 말하기 싫을 땐 그냥 조용히 있는 것. 이렇게 하루만 나답게 보낼 수 있어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오늘 하루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장민님과 더 좋은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도 방송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한 2시간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즐기세요. 인생은 영화처럼.

0: 나 있잖아.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내 눈은 두 개인데 왜 너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걸까?
1: 시끄럽고,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 나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0: 매달린 정도는 아니고.
1: 아, 누구랑 있었냐고!
2: 야!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짱미예요. 우리 우스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위해 좋은 음악과 좋은 이야기를 나눠주셨죠? 월요일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이 아침은 10시를 출발해서 12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어요? 제가 주말에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집에 좀 일이 생겨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심란한 상태로 인하여. 네, 여튼 좀 쉬엄쉬엄 이것저것 심란한 상태로 저는 잘 보내고 왔습니다. 노래 두 곡 신나게 출발해 봤고요. 두 곡 더 전하고 빠르게 여러분들 신청곡 가지고 올게요. 음유 시인의 한도초가, 힙타령의 가는 데까지 가보지 뭐. 두 곡 전하고 올게요.

두 분 제외 좀 하세요. 네, 루돌프님이 먼저 오시고 산타님이 오셔갖고. 네, 흰세용 고래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고래님. 고래님은 이름을 불러줘야 고래고래라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 바다비님 방송이 있으시니까 이따 또 고래고래 하시겠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햄바우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이름 부르니까 고래고래라고. 반갑습니다, 고래님. 안녕하세요, 레모나 장미 누나 천국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까지 사무실에 무사히 있습니다. 날씨가 다시 더워졌어요. 비가 오고 나서 비 올 때 그렇게 시원하더니 왜 이렇게 갑자기 또 더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아까 아침에 우리 돌림께서 아싸님을 또 찾던데 아싸님 듣고 계시나요? 며칠째 안 보이시는데 무사히 잘 계시는지 참으로 걱정이 많으신가 봅니다. 저는 요새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돌림이 걱정입니다. 눈 뜨자마자 돌림 걱정부터 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라는 말이 참 그래요. 우리 햄바오님께서도 오늘은 무사히 사무실에 잘 계시길 바라면서 네, 저도 라이크 해요. 주니엘의 나쁜 사람, 백재영의 나쁜 사람, 장혜진 MC 스나이퍼의 나쁜 사람, 누가 그렇게 나쁜지 모르겠지만 나쁜 사람, 네, 쭉 연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나스럭기님의 효과를 확실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나스님 고마워요. 우리 나스님이 오면 제 시간 신청곡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마감했어요.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청곡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신청곡은 정인이 엄마님 다녀와 주셨어요. 장면이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밖은 더워요. 그러게 오늘 너무 더워요. 어제도 너무 덥던데. 쓰레기 버리려고 나갔는데 어휴 문 열고 들어오니 아들은 중문 열고 현관문 앞에서 우는 문은 어찌 열었는지 아이들이 아니라 애기잖아요. 애기들이 습득력이 엄청 빨라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막내 키울 때 진짜 중문을 닫고 그 안에 박스까지 이렇게 중문이라고 하기에 그러니까 저희는 그 방문이 이렇게 미닫이로 돼 있었거든요. 전에 살 때 살 때는요. 그걸 닫고 거기에 앞에다 박스까지 했는데 그걸 다 어쨌든 아이들은 습득력이 애기들은 습득력이 엄청 어쨌든 그걸 또 치우고 다 어떻게든 하더라고요. 정말 정말 대단해요. 밖에 나가고 싶어서 그런가 싶어 안 와서 살짝 나갔다 왔는데요. 더워서 몇 초도 안 돼요.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엄마가 안 보여서 온 건 아닐까 싶어요. 나의 껌딱지 아들 대단합니다. 언니 이번 주 한 주 화이팅 해봅시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난 괜찮아요. 혹시 어려워나요? 지금 이 흐르는 곡이 어제 나왔나 그제 나왔나 신곡인데요. 좋죠. 리메이크곡 내 안에 그대. 자, VOS의 그때와는 다른 오늘 더 라임의 이별을 받아들일게요. K에 스며드는 중까지 청해 주신 곡 모두 준비했고요. 날이 너무 더워서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이번 주 방송이 제가 너무 많은데 일단 내일은 안 할 수도 있고요. 수목금은 뭐 수요일은 4시간 목요일은 풀 금요일도 4시간입니다. 또 지겹게 제 목소리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갑자기 미닫이의 대화방이 아주 흥겹습니다. 신청하신 거 모두 준비해 드릴게요. 이번 주도 잘 부탁해요.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흑재미님. 햇볕은 쨍쨍, 모래 아름한짝이는 부산의 날씨입니다. 눈이 부실 정도네요. 그러게, 너무 덥죠? 이제 이 더위가 마지막 더위일까요? 그러길 바라야겠죠. 9월까지도 더울 거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말이죠. 흑재미님 포함 하늘옷의 모든 식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래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네, 지금 흐르고 있는 데니스 프로젝트의 우리 둘이, 바람난 이선생의 Just Dancing, 비원 에이퍼의 OK 신청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드려요.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상시보다 더 우울감이 느껴지네요. 일정을 좀 느슨하게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도록 해야겠어요. 장미님 즐거운 월요일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우울해요 우리 꽁치님? 어떡하지? 뭔가 좀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화방을 좀 보다 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저도 좀 기분이 별로였는데 네, 대화방에서 대화하다 보니까 좀

나스로키님 다녀가 주셨어요. 우와. 알고리즘에 뜯어서 본 음악의 신 유튜브로 다시 하려나 봐요. 오, 그렇군요. 시바 멤버였던 전 네이처 김소희와 에이프릴 윤채경도 나오길래 성곡해 봤어요. 이번 주도 힘내봐요 하시면서 에이프릴의 예쁜 게 죄, 네이처의 내가 좀 예뻐. 이쯤 말하면 지노래라고 누군가 나올 것 같은데 바쁜가 봅니다. 시바의 웨블럭까지 네, 세 곡 신청해 주셔서 준비했어요. 우리 나스로키님 사연이 점점 길어지는데요. 마음에 들어.

다음 신청곡은 루미님께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바비킴의 고래의 꿈, 윤도현 밴드의 흰수염 고래, 페퍼톤스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우리 고래님 또 나오겠네.

노래가 너무 길어서 멘트를 해야겠어요. 우리 시아님 다녀가 주셨어요. 재미님 안녕하세요. 찜통 더위 여름이 다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비가 그렇게 내리더니 갑자기 또 더워집니다. 이렇게 더워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비가 사실 더 있었는데 또 비가 없어졌어요. 너무 날씨는 왜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걸까요? 물론 뭐 오늘 날씨가 비가 또 잡혔네요. 금요일부터 참 희한한 날씨입니다. 어플을 계속 보고 있어요. 없어졌다 나타났다 계속. 그래서요 뭐 가을 날씨 알 수가 없으니까 여름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 시아님께서 청해 주신 곡 헬로우 영의 내 생각, 그리고 꿈의 길, 박희원의 네, PS I love you까지 네,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게 노래 뒤에는 그냥 음악만 나오나 봐요. 노래 바로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제 시간 마지막 사연 와우님께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님. 저 오늘 꿈을 꿨는데 호랑이가 제 손을 물어서 입을 위로 올려서 입을 찢었더니 도망갔어요. 절 찢은 건 아니죠 와우님? 저는 와우님을 물지 않았어요. 조력자가 한 남자가 있었는데 누군지 모르겠네요. 우스님인가? 바오님인가? 오기님인가? 암튼 고마워요. 우리 방에 저 세 분밖에 없나? 입을 찢을 만한 분은 누가 있을까요? 호랑이 입을 찢을 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모세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님은 호랑이 입을 찢고 도나봐요. 장미님 한 주도 힘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김정국의 한 남자, 이승철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엑소의 으르렁까지 신청해 주셨어요. 일단 이승철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까지 전하고 엑소 으르렁을 남겨두고 마지막 인사 드릴게요.

뒤에 두 곡이 댄스곡이라 마무리를 지금 해봅니다. 우리 와우님의 신청곡 엑소의 으르렁, 남유정의 초대, 세 번째 리메이크 곡이라고 하네요. 두 곡 남겨두고요. 저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방송 스타비님과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 또 길 텐데요. 긴 한 주가 되더라도 우리 모두 화이팅하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시간 모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만들어 가세요.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정말 좋아하는 것도 잠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힘든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야 하고요. 가수 성시경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 가지 하려면 싫어하는 일을 아홉 가지는 해내야 한다고요. 곱씹어보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순간 원하는 결과 하나를 얻기까지 그 뒤에는 하기 싫었지만 묵묵히 해낸 아홉 번의 순간들이 있을 테니까요. 지금 이 시간 하기 싫은 일과 씨름하고 계신 분들,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들,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아홉 가지의 시간이 결국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그 한 가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애쓰고 계신 여러분께 노래로 작은 위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흑장미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리고요.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 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뷰의 가요블릭

제가 살고 있는 이쪽 남양주 쪽은요, 비가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 더위가 조금 가시나 보다 기대를 했는데 똑같이 덥습니다. 여름이 다시 온 그런 기분이에요. 이제 이 여름의 기운이 조금 시들시들해질 때가 됐는데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어서 빨리 선선한 날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리센드의 러버어택 그리고 아일리스의 It's Me 전해드렸습니다. 피사마님 안녕하세요. 월요일치고는 일이 적당히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월요일은 정말 난리법석이었거든요. 적당한 긴장감은 좋은 것 같아요. 한 주

잘 보내시고 더위 먹지 마세요 하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더운 그런 오늘 더위 먹지 않고 선선한 곳에서 열심히 여러분과 방송하겠습니다. 엔믹스의 곡은요, 제가 분명히 검색을 잘해서 넣는다고 넣었는데 뭔가 좀 미끄러졌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대신에 좋아하실 만한 곡으로 한 곡 더 이따가 1시 넘어서쯤에 준비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텐션도 너무 저하가 돼서 몸 컨디션마저 좋지 못합니다. 우리 꽁치님이요. 네, 저도 오늘 월요일인데 몸이 좀 늘어지는 그런 느낌이고 좀 뭔가 막 몸이 화끈화끈 거려요. 뭔가 파스를 바른 듯한 그런 느낌? 왜 이럴까요? 아, 오늘 공복이라 그런가? 선풍기를 틀고 바람 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기분이 너무 다운돼서 조금 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아, 이렇게 몸이 좀 가라앉을 때는 약간의 휴식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꽁치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신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조금 느슨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주의 난 괜찮아. 이재영 대단한 너 스페이스A의 배신의 계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좀 나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활력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신청곡은요, 정인 엄마님께서 주셨어요. 타비님을 이 시간에 보다니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유가 만땅인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오후에 아들 먹을 거 사러 마트나 야채 가게에 갈 예정인데요. 날이 너무 더워서 귀차니즘이. 그래서 새벽 배송에 야채도 사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얼른 사가지고 와야겠습니다. 아들이 잘 먹어주니까 금방 떨어지는 야채들 힘들어도 만드는 재미가 있네요 하셨어요. 네, 정성스럽게 만들어줬을 때 잘 먹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더 만들어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인 엄마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신청곡은요 페퍼민트 여름아 에타트의 3, 4 트라이앵글의 러브 이즈입니다.

이어서 다음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기다리면서 빠르게 선곡합니다. 나우즈의 비가 오는 날엔 팀 15시, 12시 30분, 우경준, 아마루 등등 쇼크, 비스트의 미스테리 주셨어요. 이번 주도 힘내봐요 하시면서 나스럽게님, 지금쯤이면 이미 식사를 다 하셨을 거예요. 그죠? 다 하셨겠죠? 네, 오늘도 남은 시간 또 열심히 힘내보시길 바랍니다.

점심시간 우리 타비님 밥은 안 드시고 하시겠죠? 배가 고픈데 식욕이 없어요. 그래도 뭘 먹고 청소를 해야 하는데 매우 귀차니즘이 발동합니다. 고생하세요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흑장미님. 이을의 여름 너야, 현서 가지마. 우리 티가 나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저희 어머님과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잘 먹는 모습의 며느리를 보여드리기 위해 아침부터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효도해야죠. 농담이고요. 오늘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어제 근무하고 왔잖아요. 근데 저는 근무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은데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체력을 다 소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철푸덕 너무 힘들어서 네. 그 철푸덕 힘듦이 오늘 아침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지금 서서히 좀 풀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큰일이네요. 저 이제 9월 달부터는 정말 지옥의 레이스를 달려야 되는데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근력 운동을 좀 해서 근육을 만들어 놔야 될것 같아요. 신청곡 이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세비님. 점심을 먹었어요. 이제 마트 가야 하는데 뭘 해먹을지 떠오르지가 않네요. 마트 한 바퀴를 돌면서 천천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일단 설거지하고 출발합니다. 뽀뽀.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와우님. 다비치의 파리파리, 빅마마의 거부, 케이밀의 말해 뭐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웃었냐면요. 그 예전에 했던 방송이 유튜브에 제가 이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뽁뽁 출발합니다. 사비의 가요올릭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애들이 되게 재밌나 봐요. 그거를 제 앞에서 계속 따라하는데 그만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생각날 때마다 들어가서 그거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마오님께서 또 뽁뽁 하시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났습니다.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요, 월요일이니까, 뭐가 좋을까? 일단 뭐 두부는 기본적으로 사실 것 같고, 된장찌개 너무 흔한가? 그럼 김치찌개, 잡채, 뭐 각종 뭐 나물 뭐 이런 것들 마언니 알아서 하시겠죠? 뭐 제육볶음 있으면 뭐 그런 것도 좋고, 가장 평범한 식단이 또 가장 또 맛있는 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의 입맛은 내가 관리하는 겁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리고요.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선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트로트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바다비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오늘은 듀엣곡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듀엣이라는 게 분명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정확히 같은 타이밍에 포개지진 않더라고요. 한 사람이 먼저 마음을 내밀면 다른 한 사람은 아직 그 자리에 도착하지 못했고 그러다가 후렴에서야 겨우 두 목소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을 마주보고 있어도 남자와 여자의 마음이 늘 같은 속도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한쪽은 이미 확신에 차 있는데 다른 한쪽은 아직 망설이고 또 한쪽은 그리워서 잠 못 이루는 밤에 다른 한쪽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게 엇갈리면서도 결국은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음악으로 정의한다면 저는 엇박자라고 하고 싶어요. 같은 곡 안에 있으면서도 정확히 같은 순간에 마음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그런데도 끝내 같은 노래라는 것.

저는 오늘이요, 거대한 계획을 하나 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야지, 해야지 하고 망설였던 집 대청소인데요. 이 대청소가 그냥 하는 대청소가 아니고 구조 자체를 바꿔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강 한 3, 4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방송용 컴퓨터로 옮기는 일인데요. 사실 이 컴퓨터, 이제는 방송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녁때가 되면 아무 말도 못하고 사라져요. 저희 아이가 발로란트? 발로란트? 이것저것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요, 무작정 맞기에는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그래?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 하고 좀 밀어줄 작정이에요. 사실 이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지겹도록 하면, 한 3년 동안 하면, 고등학교 때는 재미가 없어서 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제가 방송에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학창시절에 엄마가 그렇게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때 그 기억 때문에 기를 쓰고 방송을 하려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제가 본격적으로 밀어주면 나중에 좀 싫어하지 않을까? 지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컴퓨터를 아이 방으로 옮겨주고 이쪽 방을 저희 작은 아이가 본격적으로 좀쓸수 있게 침대도 좀 옮기고 장을 좀다 꺼내고 여기 안에 있는 뭐 피아노랑 거울 이런 거를 좀 빼내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원한 곳에서 방송하는 건 오늘까지. 내일부터는요. 다시 옥탑방으로 가게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이가 하고 싶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부모가 된다는 건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어쨌든, 네,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옮겨볼 작정인데요. 혹시나 잘안 되면 모르겠습니다. 잘안 되진 않겠죠? 네, 아무튼 성공적으로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타비의 가요물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바다비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홀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비예요. 왔어요. 제가 왔어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러 왔습니다. 아침에 습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혹시 아시렵니까? 와,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창문을 열었다가 호학, 어마무시한 습함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여름이 다 간 건 아니죠. 제가 있는 곳은 소나기도 내리고 그리고 햇살도 뜨고 아주 다채로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야기 2시간 동안 나눌 예정이고요. 4시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한일호수 방송국에서 방송한 지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언니들은 아이들 학교 다 보내고 이제 한가할 텐데 왜 그렇게 바쁜 척하지? 뭐가 그렇게 바쁜 거지? 그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나이대가 되고 보니까 아, 이래서였구나. 그런 거였구나. 예,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24시간이 뭐지라 이 노래를 누가 만들었는지 뭐 그렇다고 어마무시하게 바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쿵저러쿵 굉장히 좀 약간 바쁜 날들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24시간이 모질란가요? 아니면 시간이 너무한가요? 아니면 뭐 바빠도 쪼개서 쓰는 거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런 궁금증 알고 계시죠? 아, 인날부 신청곡란 열려 있어요. 신청곡란 내게 오는 길 알고 계시죠? 오셔서 음표 누르고 연필 누르고 글씨 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아주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뭐 폭풍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막 습하고 조금 있으면 아니 몇 년 후에는 한강에 바나나가 가득 찰지도 모릅니다. 아니 한강을 커피나무가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지구는 뜨거워지고 우리나라도 뜨거워지고 전세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뜨거워지는 이 지구에서 살아남는 법 놀러오세요. 24 하늘호수 방송국입니다.

인내부 대화방에서 프라비다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께서 저에게 30년 동안 방송하시려면 운동 좀 하세요. 저 운동 좀 하는데요. 무슨 운동 하시나요? 첫 번째, 숨쉬기 운동. 두 번째,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 세 번째, 무거운 거 드는 운동. 네 번째, 강아지 산책. 그리고 다섯 번째, 산책. 아니, 수영 하고 싶은데 떨어졌어요. 4.4분기로 그 수영장을 뽑기 하는데 제가 그 뽑기 되게 약하거든요. 보물찾기 이런 것도 잘 못하고 뽑기 이런 것도 잘 못하는데 어쩐 일로 두 번이나 당첨이 돼서 아싸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9월달부터 이제 수영장에 못 가거든요. 근데 일주일 남았잖아요. 일주일 남았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고민해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6시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6시에 출발을 해서 지금 꺼이 저번주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그니까요. 제가 수영복 얼마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게 그 1일권은 4,000원이거든요. 뭐 여튼 시간 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사실 9월, 10월은 아주 열심히 다닐 수 있겠는데 새벽 5시 30분이 아직 환하게 그렇게 밝아지진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밤이 살짝 길어지는 느낌. 뭐 여튼 수영장을 떨어져서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청 게시판에서 보니까 더 많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천국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오랜만에 천국을 남기게 되어 기분이가 좋습니다. 저도 햄버거님께서 다녀가 주셔서 기분이가 매우 많이 좋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무사히 사무실에 있습니다. 2시간 사랑스럽게 잘 들을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지금 거기 계시는 거죠?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죠?

뭐 재미난 일 없을까? 오세요. 놀러 오세요.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웃기는 여자 바다비입니다. 안녕하세요, 꽁지님. 햇살도 약한데 날씨가 뜨끈뜨끈하네요. 살짝씩 땀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밤 컵라면 떡볶이로 먹고 점심 식사 시간에 라떼 한잔 만들어서 드링킹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조금 배가 고파지네요. 오전에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바다비님 방송 들으면서 또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즐겁게 방송하시고 재미나고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제가 아까 그 프라비다님이 대화방에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하건대 저분은 날 좋아해. 날 좋아하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저번에 저한테 비상금 있으세요? 없는데요? 오늘은 숨겨놓은 금덩어리 없어요?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막 화장도 잘 못하고 치렁치렁 이런 것도 좀잘 못해서 좀 약간 후회합니다. 약간 금덩어리 좋아했으면 귀걸이도 많고 뭐 목걸이, 팔찌 다양하게 어마무시하게 많을 텐데 그 몸에다 막 치장하고 다니는 거 별로 안 해가지고 없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다비님을 아주 조금 좋아하시는 아니 어쩌면 조금 많이 좋아해 주시는 프라비다님 비상금 있다는 건 알고 금도 많아요? 그럼 우리 친하게 지내요. 뭐 가끔 재테크라 이런 거 정말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재테크하고 거리가 먼 여자라서 진짜 굉장히 많이 잘하는 거 떠드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입술만 동동 떤대요. 저는 정말 입술만 동동 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만 좋아해서 맨날 맨날 통닭통닭, 맨날 맨날 맨날 막 소고기 이렇게 그런 것만 부러지다 보니까 실속이 없는 거좀 약간 아쉽습니다. 뭐 여튼 재테크 하시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저처럼 통닭 먹고 싶어요. 소고기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재테크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인이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기 간식 고구마예요. 제가 먹으려고 짰는데 아들도 먹어도 된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줬어요. 달달구리하니까 너무나도 잘 먹는 거 있죠. 역시 잘 먹는 건 날 닮아줬네요. 두 시간 잘 듣겠습니다. 남은 한 주 화이팅 해봐요. 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아드님과 함께 만난 고구마 나도 한 입만. 달달한 고구마.

어마무시하게 서 있는데 굉장히 좀 아이러니했던 게 스테이크 준다라고 해서 줄을 섰거든요. 그리고 스테이크 그 옆에 그 돈갈비? 약간 그런 느낌 있었는데 스테이크보다 돼지고기가 더 맛있는 거 정말 저는 호박죽 몇 그릇은 못 먹어요. 한 그릇 먹어요. 한 그릇 먹고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요즘 뷔페 가면은 그거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밑에는 이렇게 스프 들어있고 위에는 빵으로 덮어놓은 거 이름은 모르겠는데 저 그거 좋아하고요. 예, 뷔페에 가서 스테이크 먹고 호박죽 먹고 그리고 제가 그거 말씀드린 밑에는 스프 그리고 위에는 빵 바른 거 그리고 한식 좀 몇 개 아 버섯 스프? 뭐 여튼 그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회는 그 새우 초밥 하나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후회했어요. 저녁에 초밥 사 먹어야 되냐?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저는 뷔페 초밥은 그닥 또 맛이 없더라고요. 입이 좀 짧은가? 그런 느낌도 있는데 여튼 뷔페 다녀왔다고 자랑하는 중. 달빛바다님, 우리 너무 오랜만 아니에요? 앞으로 자주 보는 건가요?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쿠잉의 4인 6 아웃? 아니면 4인 6 아웃? 어떻게 읽는 건가요? 예, 감미롭고 뭔가 몽환적인 쿠잉의 노래 잘 들었어요. 자주 봐요, 우리.

0: 그대는 꿈 같은.
1: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비가 오고 나면 풀이 그냥 조금 나는 게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걱정이 태산이네요. 풀 뽑으러 가야 되는데. 저희 회사가 퇴근할 때 저녁 노을이 엄청 예쁘고, 출근할 때 은행나무 잎 그런 것도 있고, 퇴근하는 그 기분, 그리고 회사가 굉장히 넓어요. 회사가 어마무시하게 넓어서.

앞에 정원 있는데 되게 예뻐요. 외부인들이 오셔서 보셨을 때는 와, 예쁘다, 좋다 이런 느낌? 풀 뽑는 저는 아, 이거 언제 뽑냐? 약간 그런 느낌? 아, 국화꽃 있잖아요. 국화꽃 중에 차 끓여 마시는 국화꽃 저희 회사에서 키우거든요. 근데 올해 그 국화가 탔어요. 진짜 햇살이 어찌나 뜨거운지 국화도 타들어가서 근데 그 제가 올해 처음 알았거든요. 엄청 뜨거울 때와물 줘야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물 주면 안 된대. 오히려 더 탄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선서원할 때 그때 물 주는 거지 낮에 타들어간다고 물 주면 오히려 더 탄다. 그런 말씀도 하셔서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추가할 거. 호미질 엄청 잘해. 잘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호미가 뭐니, 삽이 뭐니,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풀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자생력이 어마무시해서 그냥 손으로 뽑아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무 장갑도 하나만 끼면 얇은 그 일회용 장갑 많잖아요. 그것도 하나만 끼면 손톱으로 다 파고들더라고요. 그래서 장갑도 두세 개 끼고, 그리고 호미질. 이제 국화꽃 따기 전에 또 호미질 하러 가야 될것 같네요. 꿈꾸는 마음으로님, 이맘 알죠? 더운데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호미질하고, 누구는 호미질하고, 누구는 지금 쪼이고 풀고 막 그러는 거. 우리 그 느낌 알죠? 힘내요. 신청하신 노래 세곡 그런 의미로 다 준비해 놓고 있고요. 엔딩곡으로 쏠 예정입니다. 함께 하니까 엔딩까지 함께 할걸 믿어 의심치 않으니 말입니다. 김부장님 반갑습니다. 싸움 좀할줄 아세요? 김부장 하면 요즘에 싸움의 대왕 아닌가요? 예, 역시나 신청하신 노래 좀 약간 신나는 노래 주셨고요. 아침에 퇴근했는데 잠을 한 시간도 못 자니 10분 잤나? 20분 잤나? 예, 굉장히 조금 자고 퇴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원한 걸 먹고 싶다 방송하면서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냉면 주셔서 오늘 저녁은 냉면을 먹어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같은 노래 다른 느낌 권진아의 끝사랑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스럭기님께서 바빠서 재탕 선곡 올리고 한쪽 귀만 두고 잘 들어요. 힘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티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다비님. 왔어요 왔어. 와우가 왔어요. 어딨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네. 근데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네요. 맞아요. 곤지나 나갔어요. 그래서 끝사랑 지금 빨리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배경음악 끝나고 바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자유부인 돼서 자주 뵐 수 있어요. 바다비님 방송 들으면서 오후 주부 모두 돌입할게요. 반갑고 감사합니다. 바다비님 이라고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갑자기 그 끝사랑이라는 버전을 듣고 싶었는데 곤지나를 잘못 클릭해서 그렇게 열심히 잘 들으면 어떡해요?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와우님께서 신청하셨던 노래 길고 봉구에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준비해드렸고요. 먼데이키즈의 가을 안부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먼데이키즈가 함께합니다. 가을

여러분, 오늘 저녁은 뭐? 냉면 좋아. 예, 비빔냉면에다가 시원한 육수를 넣어서 드시면 물비냉면. 여름에는 뭐니뭐니 해도 물비냉면이 최고죠. 예, 마지막 여름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미 입춘은 지났기 때문에 가을은 코앞, 여름은 잘가, 그런 느낌. 여튼 오늘 저녁은 여러분 냉면이에요.

여러분, 아, 숨차가지고 이제 여러분도 못하겠네. 다시.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바다비고요. 다음 방송 악마님께서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게시판 데이트 악마님 앞으로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뭐하게? 하고 싶은 거 진짜 많잖아요. 근데 사실 한 달 열심히 일해서 가끔씩 허무할 때 있지 않나요? 제가 대화방에서 오마카세 얘기했는데 오마카세 가격대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의 20분의 1? 30분의 1? 뭐 어쨌든 뭐 그 정도 나가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어마무시하게 많이 큰 거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오마카세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돈 많이 벌어서 금을 삽시다! 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 철없는 여자 바다비 가요 FM 4시까지 함께하십니다. 철들면

내일은 아침 10시에 이야기 나누러 올게요. 기다려 주실 거죠? 함께해 주실 거죠? 믿어요. 자, 다음 방송 우리 악마님과 더더더더더더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우리 더더더더더더더더 행복한 시간 만들기로 해요. 자, 얼른 계신 여러분 고마웠어요. 내일 우리 또 만나요.

행복하셨어요? 즐거우셨어요? 오늘 바다비의 가요 FM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끝인 줄 아셨죠? 아닙니다.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사적인 일로 우리 흑정민님께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직까지도 진행형이에요. 네, 진행형이라서 언제 편할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보고 싶으셨죠? 저도 보고 봤어요. 거짓말 쬐끔 하고요. 네, 전방송 우리 바다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 출발해서 6시까지 여러분의 산과 천국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또 폭염으로 인해서 많이 덥네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9월까지는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시작되는 한 주 월요일 끝까지 화이팅하면서 행복을 즐겨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우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지금부터 가 봅시다.

네,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밥솥에 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 때 먹을 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점심을 커피 한 잔으로 때웠는데 좀 무리한 것 같아서 밥 한 그릇 김에 양념감자에 양념 간장에 싸 먹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간장을 따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으니 한 달 정도 전에 작은 누나가 가져다 준 후로 반응이 좋아서 한 번 더 만들었습니다. 악마님 오늘도 뜨끈뜨끈하네요. 그렇죠. 뜨끈뜨끈합니다.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즐겁고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저도 그 마른 김에 간장 양념해서 싸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로 그 김 하나에 김치만 있으면 밥 한 공기 뚝딱이고요. 커피 한 잔으로 해서 점심을 때우는 건 아무리 봐도 다시 봐도 또 생각을 해봐도 물인 건 맞습니다. 점심은 든든하게 드시고요. 저녁을 간단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요즘에 저녁을 간단하게 먹다 보니까 아침에 붓기가 덜 붓더라고요. 요즘은 8시부터 가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더워 죽겠습니다. 아주. 우리 꽁치님, 네, 무더위 건강 조심하면서 우리 한 주도 화이팅 합시다.

네, 잠시 자리 비우었어요. 네, 우리 정인이 엄마, 햄버거님 청곡이 있죠? 그 사이에 잠깐 세 곡 좀 듣고, 햄버거님의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햄버거님의 사연을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햄바오님 반갑습니다. 얼마 만이에요? 많이 바빴나 봐요. 안녕하세요. 바카하스 같은 존재 악마 누나 천국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무사히 사무실에 있습니다. 잘 들을게요. 네, 그럭저럭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잘 지내도 마음이 편해야 잘 지낸 거죠. 그냥 무거운 마음 반. 잘 지내는 마음 반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햄버우님도 무사히 사무실에서 업무 보시고 무사히 퇴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그리고 한 주도 끝까지.

네, 정인이 엄마 반갑습니다. 악모 언니 보고 싶었어요. 훌쩍 훌쩍 이틀 못 들었으니 얼마나 그립던지요. 조금 전에 아들과 유모차 끌고 마트 갔다 왔는데 땀 범벅이 됐어요. 짜장 범벅은 아는데. 네, 햇살이 얼마나 따스운지. 아우, 따스구나. 얼른 필요한 거 사고 집에 왔어요. 오늘도 달려보아요. 오늘도 화이팅! 네, 우리 정인이 엄마가 긍정적인 마인드인가 봐요. 저는 햇살이 얼마나 더럽게 뜨겁네 그랬었는데, 우리 정인이 엄마는 얼마나 따스운지. 아유, 저는 차에 들어갔는데 찜질방인 줄 알았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역시 말 한마디에, 한마디가 사람을 예쁘게도 보고 안 좋게도 나쁘게도 보고 하잖아요. 우리 정인이 엄마의 마음이 참 따사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뜨끈뜨끈하이 따끈따끈하이 더워 죽겠습니다. 아주. 말 한마디에 성격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조근조근한 우리 정인이 엄마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시고요. 한 주도 우리 화이팅 합시다.

네, 피스바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알람 악마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집안에 일이 있으셨다 들었습니다. 잘 해결되었는지요? 퇴근길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아직 진행형이에요. 저희 가게 동생은 수술 잘 마치고 지금 요양하고 있어요. 이번 주 주말에나 퇴원해서 또 2, 3개월은 또 무리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 시아버님께서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재활치료까지 하면 좀 기나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필사마님도 퇴근길 언제나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 말고 건강 잘 챙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필사마님 청해주신 거 전해드리고요. 다치는 거, 사고 나는 거는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것도 아니고 사고 나고 싶어서 사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어디서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다들 안전에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다고 너무 안전만 찾고 다니다가 더 다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주의 살피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안전운전 하는 거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병원에서 체크 하시고요. 청해주신 곡 전해드릴게요. 두곡 남았는데 한곡더 해가지고 세곡 듣고 우리 와우님의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5시 20분 두 분의 사연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1시간이죠. 6시부터 7시까지는 흑장미님의 러시타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모님. 오랜만에 사연 올리죠? 반갑습니다. 우리 와우님 다녀오셨어요. 로또 당첨돼서 어디 여행 가신 줄 알았어요. 제가 없는 사이 오프닝 곡이 바뀌었어요. 이제 자주 만나면서 로또 번호 공유해요. 방송 감사하고 맛저녁 하세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저번 주에 로또 번호를 안 맞춰봐서 5,000원이라도 당첨됐나 안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와우님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이제 계약했나요?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아이는 워낙 빠르게 해서 언제 방학이 왔는지도 계약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네요. 더위 아직까지는 많이 더워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우리 로또 번호 우리 대화방에서 공유해 봅시다. 청해 주신 거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 우리 나스럽게님 반갑습니다. 너무 바빠서 트트트 두고 잘 들어요. 이번 주도 힘내봐요. 즈가 나와서 트로 바꾼 건가요? 네, 새곡 전해드리고요. 네, 우리 나스럽게님도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요. 한 주도 우리 힘내서 화이팅 합시다. 청해주신 곡새곡 전해드릴 텐데, 네, 저녁 식사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 편안한 월요일 저녁 되셨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와우님께서 청해주신 스테이지 곡은요, 조금 이따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사연과 청곡들 모두 모두 전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와우님의 청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끝자락에 마무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단방송 우리 즐거운 퇴근길 우리 흑장민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예요.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안전운전하면서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쭉 이어가시고요. 7시부터는 우리 까까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예요. 까까님 앞으로 마감선 올라오면 예쁜 사연 충곡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들판에 이름 없는 풀 한 포기도 까닭없이 하루아침에 말라 죽지는 않는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은 그 이유가 없을 수 없다. 작은 구멍으로 하루아침에 둑이 무너지는 불행이 닥치듯 기초질환과 만성질환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약으로 증상을 완화하다 보면 어느 날 중대질환이 발생하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누구의 책임일까? 소리 치유혁명 율본 중에서의 글입니다. 음악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신가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죠. 내 몸에 신호가 왔을 때, 내 몸이 힘들다 신호가 왔을 때 내 몸을 많이 아껴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월요일날 인사를 하네요. 8월 24일 월요일 7시 방송 깎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앞 시간 수고해주신 우리 흑장미님 너무 좋은 음악 감사드리고요. 흑장미님 손재주가 너무 좋으시는데 날로 발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저녁들은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인스턴트 음식도 많고 배달시켜 먹는 음식도 참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음식 참 좋아해요. 그런데 최근에 제 주변에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여럿 계세요. 인스턴트 식품 간단히 드시는 것도 좋지만 아주 가끔은 시간 투자해서 요리 맛있게 해서 건강에 좋은 음식들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프지 말고 다 같이 건강해요.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 MC 몽의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 그리고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이라는 곡 세 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에 가장 행복한가요? 저는 월급날 정말 행복합니다.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내 통장에 돈이 딱 찍히는 그 순간이 한 달 중에 가장 행복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놀러 갈게요 하고 왔을 때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퇴근을 하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씻고 나왔는데 온 집안이 너무 시원한 겁니다. 너무 행복해요. 물론 다음 달에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보면서 아휴 내가 미쳤지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지금은 행복합니다. 아주 쾌적해요. 아주 사소한 것에 행복을 느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참 재미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욕심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 욕심 많아요. 많지만 오늘은 씻고 나왔을 때 땀나지 않고 뽀송한 이 느낌이 참 행복하네요. 사소한 것에 행복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신청하신 곡 있죠? 우리 필사마님 제 시간 첫 신청곡 해주셨어요. 사연 잠시 후에 읽어드릴게요. 신청하신 곡 중에서 리즈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까까님. 이번 주는 월요일에 뵙네요. 날씨가 덥습니다. 부산은 폭염 경보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오늘은 곱창전골에 소주 한 잔, 피로를 풀기에 딱 좋은 메뉴지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필사마님께서 사연 올려주셨어요. 저 곱창 구이 참 좋아하거든요. 곱창 전골도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곱창 전골에 소주 한잔탁 하면 정말 피로가 싹 풀리죠. 우리 사마님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더운데 전골 드시고 피로 쭉 푸시고 시원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리즈의 곡 임지성의 곡 들려드렸고요. 안신의 이별 여행이란 곡도 신청하셨어요. 이곡 들려드리고 아까 선곡 한곡더 해서 두곡 들려드립니다.

0: 까까님 안녕하세요. 또 보니까 좋네요. 행복 만땅. 저도 또 보니까 좋네요. 저번주 목요일날 방송을 하고 이번주 월요일날 방송을 하니까 굉장히 자주 뵙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좋다고 행복 만땅하다고 해주시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오늘 아들이 잘 놀고 잘 먹고 크게 울지도 않고 좋아요. 좋긴 한데 아기가 지지난주부터 감기 걸렸는데 낫지를 않아요. 콧물도 진득하게 붙어있어서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쓰럽네요. 토요일에 병원 갔는데 어린애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감기로 오고 링겔도 꼽는 애기들도 있고 우리 아들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빨리 낫지를 않아서 걱정이에요. 약도 어느 정도 잘 먹어주고 있는데 요즘 감기 오래 가네요. 빨리 낫길 바라봅니다. 이번 한 주도 아자아자 해봅시다 하시면서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사연 올려주셨는데 감기 걸렸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저번 주에 그래도 약을 잘 먹어줘서 아마 금방 감기가 뚝 떨어질 거예요.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마도 정인이 엄마님께서 아기 케어를 너무 잘하고 계셔서 건강할 겁니다. 저도 바래봐요. 아기가 빨리 낫기를. 신청하신 곡은 넬의 청춘연가,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리고 이후에 이별행동이라는 곡까지 세 곡 이어서 쭉 들려드릴게요.
1: 그땐 잘 몰랐고

각가님 안녕하세요. 살짝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시원한 커피 한잔 해야겠네요 하시면서 꽁치님 사연 올려주셨죠? 오늘은 집에서 라떼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우유가 좀 더 시원했으면 좋겠으나 그냥 약간만 시원해도 만족해야겠네요. 각가님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고 편안하고 행복한 밤 보내세요 하시면서 사연 올려주셨어요. 아유, 가까이 살면 냉동실에 있는 얼음을 얼른 갖다 드리고 싶네요. 이왕 드시는 거 시원하게 드시면 참 좋을 텐데. 더운 날씨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라떼 맛있게 드시면서 시원한 저녁 보내세요. 신청하신 곡 권이라 박선주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김현철의 끝난 건가요, 박완규의 사랑하지만 이라는 곡까지 신청하셨어요. 세 곡 다 들려드립니다.

사연만 남겨볼게요. 중복씨, 까까님 선곡으로 대체해주세요 하셨는데, 오늘 월요일이라 콜이 많지 않을 텐데, 오늘은 무슨 일일까요? 그래도 우리 추억님 콜 열심히 받고 통장 두둑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졸음 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졸음 번쩍 껌 아세요? 그 먹으면 입이 화해갖고 졸음이 확 달아나는 그런 껌이라도 드시면서 운전하셔야 될것 같아요.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 신청하신 거 케이윌의 가슴이 뛴다, 김태우의 메아리, 테이의 같은 베개 세곡 신청해 주셨어요. 다 들려드릴게요.

천사일까? 여우일까? 차분함의 아이콘 이케리 까까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우리 스위티님께서 항상 차분함의 아이콘 제가 언제부턴가 차분함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처음에는 굉장히 쑥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살짝 내가 차분한가? 믿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매일 같은 단어, 매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통통 튀는 방송 그리고 약간 뭐 전직 군인이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말도 빠르고 텐션이 높아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스위티님께 처음으로 차분함의 아이콘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왠지 나는 차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 차분하게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이번 주는 원래 힘든 월요일에 방송 오셨네요. 주말은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여사님이 모임 가는 날이라 간식거리가 없는 겸 마트 털고 왔어요. 고기를 안 샀음에도 몇만 원이 훌쩍이네요. 저녁엔 못 먹게 하는 자와 언제나 먹고 싶은 자의 눈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 꽁꽁 숨겨두고 한 개씩 꺼내 먹어야 할것 같아요. 요새 고기를 못 먹어서 고기 먹으러도 가야 하는데 까까님 연락이 없으시네요. 방송 감사히 잘 듣습니다 하셨어요. 정말 재밌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먹으려는 자와 먹지 못

비슷하게 하는 자의 눈치싸움. 왠지 누가 먹으려고 하는 자인지 알것 같고요. 누가 먹지 못하게 하는 분인지 알것 같습니다. 꼭꼭 잘 숨겨 드세요. 제가 봤을 땐다 들키겠지만. 신청하신 곡 허각이 부릅니다. 있어줘요.

님의 신청곡으로 허각의 곡, 그리고 채유리 서인국의 곡세곡 들려드렸고요. 잠시 제가 딴짓하는 바람에 제 선곡 제이세라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곡까지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제 시간 신청곡 마감을 했습니다. 듣고 싶은 곡 있으신 분들 오늘은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예나님 앞으로 통통 튀는 목소리의 주인공이시죠? 예나님 앞으로 신청곡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8시 37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시간까지 저녁 안 드신 분은 없으시겠죠? 저녁 드셨느냐 물으신 분이 계셔서 제가 네, 저 저녁 먹었습니다. 든든하게. 뭐 해서 먹었냐면요. 명란마요 김자반 아세요? 그냥 김자반이 아니라 명란마요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김자반인데 밥을 싹싹싹 비벼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밥을 한 공기 뚝딱 하고 먹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왠지 귀찮아서 간단하게 먹은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가족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반찬도 요거저거 놓고 국이나 찌개도 준비해서 다 같이 이렇게 먹는데, 오늘은 저 혼자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움직임, 그리고 간단하게 먹다 보니까 명란마요 김자반에다 싹싹 비벼서 먹어서 뚝딱 금방 끝났네요. 자,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대우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혼자 있어도 사실은 예쁜 그릇에 다 차곡차곡 담아서 정석으로 제대로 차려서 먹는 게 좋대요. 저처럼 드시지 마세요. 자, 바비킴이 부릅니다. 1년을 하루같이.

바비킴의 1년을 하루같이, 그리고 노을의 2년. 이 노을의 2년이라는 곡은 예전부터 참 많이 듣던 곡인데, 아, 그 멤버가 4명이었죠? 목소리들이 참 정말 다들 귀한 목소리, 그런 귀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가수들이 불러서 그럴까요? 이 노을의 2년이라는 곡뿐만이 아니라 다른 곡들도 다 듣기가 참 좋았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서영은의 그 사람의 결혼식이라는 곡까지 함께 했습니다. 처서가 어제 지났죠? 맞나요? 오늘인가? 어젠가? 일요일. 아, 일요일이면 어제네요. 귀뚜라미가 울면 가을이 온다. 그러면 추워져야 되는데, 오늘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낮에 33도, 35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강원도 쪽이 이 정도면, 와, 그 부산이나 대전,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일상생활 하시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참, 언제쯤 이 더위가 물러갈지, 이번 주 내내 덥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더위를 빨리, 더위가 빨리 지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악동 뮤지션의 매력 있어 라는 곡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에 인사드리러 올게요.

노화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처럼 나이 들면 늙는 것 또한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정말 젊어지고 싶고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여자나 남자나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외모도 중요하지만요, 이 마음도 젊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을 하면 마음도 젊어지고 그러다 보면 얼굴도 젊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조금 더 젊어져서 만나요. 2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는 언제 인사드릴지 정확히 아직 요일이 나오진 않았지만 꼭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예나님과도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각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야기하는 말에 살통했고 시간에 가는 줄 모르게 서로에게 지친 누군가 이렇게 쉽게 또 깊이 맘을 담아본 적이 없어 난 늘 속으로 사랑을 기피하는 의심병에 걸리 죽여하자마자 뭐가 그리 두려운지 회피 그대 지금 너무 이상해 너는 내게 너무나 특별한 존재 언젠가 끝날 사랑이 되게 갚힐 나는 너를 내게 안에 꼭 가버리 가는 걸까 돌아서는 너기에 손을 꽉 붙잡 우리 가는 걸까 방황을 하던 일상의 방향이 되어준 너의 친구와 말들 이상하게도 그리 쉽지 않았어 그 쉽지 않았던 내 맘이 괜히 허물어지는 소리를 들었어 방황하던 내 삶의 방향이 되어진 너의 친구와 말들 이상하게도 그게 너무 좋았어 그래 너무 좋았어 내 맘에 상처가 아물어가는 소리를 들었어

수납장을 하나 조립됐어요. 요즘에는 전동드릴 하나만 있으면 나성엽게 쓱쓱 조이고 금방 끝난다던데 저희 집에는 전동드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드라이버 하나 들고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내가 충분히 하지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나사를 하나 조이고 두 개 조이고 열 개가 넘어가니까 손목이 슬슬 말을 안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중간에는 드라이버를 내려놓고 잠깐 쉬면서 전동드릴 하나 사야 된다 진지하게 고민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마지막 나사까지 조이고 수납장을 딱 거니 세워놓으니까 힘들었던 건 싹 잊고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오늘 하루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해내다 보니 어느새 밤 9시가 됐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보내오신 여러분, 이제는 잠깐 손에 힘을 빼셔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옌다예요.

2026년 8월 24일입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 드림 콘서트 문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전 시간 우리 까까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즐거운 2시간 보내셨죠? 저는 발톤 이어받아서 9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할게요.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www.innive.co.kr 인나이브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인나이브 채팅방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라이브 방송의 가요 카테고리 그리고 랭킹에서 실시간 카테고리에서 한유로수 방송국 찾아오시면 되고요. 채팅방 입장하신 여러분은 채팅방 중간 부분에 초록색 동그라미 버튼이 있습니다. 초록색 동그라미 버튼 누르시면 신청곡과 사연을 남기실 수 있는데요. 한유로수 방송국은 가요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넉넉하게 담아주시고요. 전문성을 띈 트로트나 힙합, 랩, 가사의 영어가 반 이상인 곡들, 트로트가사의 곡이나 전시간에 송출된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가수의 음악은 딱 한 번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렸고요. 신청국가 사연은 마감하기 전까지 받고 있으니까요. 아직 올려주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주세요. 먼저 올라온 신청곡들부터 만나볼게요. 우리 스위트님께서 오셨어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하는 풀 예나님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또 오랜만인 듯 아닌 듯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꼬맹이도 많이 컸을 건데. 무더위가 아직 기승 중이긴 하지만 저녁은 제법 선선해졌네요. 요새 고기를 먹지 못해서 내일쯤에 고기라도 고기를 좀 먹으러 가야겠어요. 예나님도 오셔서 한 젓가락 하셔도 돼요. 늦은 시간 방송 고생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만나니까 어제도 인사 나눴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시면 괜히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불쑥 놀러 온 것처럼 반가운 거 있죠. 그리고 요즘 같은 무더위는 저녁이 조금만 선선해져도 하루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곤 하죠. 낮에는 아우 오늘은 정말 못 버티겠다 싶다가도 해가 지고 바람이 살짝 불면 또 괜찮아지고요. 이렇게 계절의 끝자락을 느끼는 것도 여름의 재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고기를 못 드셨다면서요. 아우, 그 못 드신 고기 제가 다 먹은 것 같죠? 내일 드디어 고기 드시는 날이라면 오늘 밤부터 메뉴 고민하셔야겠어요. 삼겹살인지 목살인지 소고기인지. 저는 일단 초대해 주신다는 말씀만 믿고 젓가락 준비하고 있을게요. 고기는 역시 혼자 먹는 것보다 한 점 더 드세요 하면서 여러 사람 같이 먹을 때가 제일 맛있잖아요. 오늘 신청해 주신 노래들 보니까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대대 내 목소리 들리니 이전과 내 미아, 범진의 후회까지 세 곡 모두 결국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을 목소리로 꺼내놓은 노래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길을 잃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는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후회하는데요. 그래서 늦은 밤 들으면 낮보다 가사가 더 깊게 들어오는 선곡인 것 같아요. 우리 스위트님,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서 복잡했던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내일은 꼭 맛있는 고기 드시면서 행복 충전 제대로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꼬맹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다니 고맙습니다. 오랜만이라 더 반가웠던 우리 스위트님, 다음에는 오랜만이라는 말 나오기 전에 우리 또 만나요.

함께하는 지금 시간 9시 32분 막 지나가고 있어요. 다음 사연 이어갈게요. 다음 사연은 노래 필사마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드림 콘서트는 9시에 열리는군요. 저녁밥은 먹었으니 티켓 구매 완료. 수분 보충을 위해서 이온 음료 그리고 간식거리 준비 완료. 재미있게 즐겨볼게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저녁 식사 든든하게 챙겨 드셨어요? 뭐 드셨을까? 그러고 보니까 저 이것저것 하느라고 저녁을 아직 안 먹었네요. 이온 음료에 간식까지 미리 준비하셨다니 오늘 관람 준비는 완벽합니다. 아니 청취 준비는 완벽합니다. 특히나 수분 보충을 위해서 이온 음료 그리고 간식거리까지 정말 제대로 즐길 준비를 하셨다는 게 느껴지죠? 오늘의 신청곡은 데니스 프로젝트의 나이키 운동화 그리고 원더걸스의 I Feel You 소녀시대 힘내까지 모두 리듬이 살아있고 듣는 순간 기분을 끌어올려주는 신나는 음악들이네요. 특히 마지막에 소녀시대 힘내까지 넣으신 걸 보니 오늘 하루의 피로도 음악으로 싹 날려버리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무겁고 진지한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요. 이온 음료 한 모금 마시고 간식 하나 집어먹으면서 신나는 음악에 몸도 마음도 맡겨보자고요.

언제 들어도 신나는 새곡이었습니다. 쿵짝쿵짝 엉덩이도 살랑살랑 너무 신나는 노래 잘 들었어요.

다음 신청곡과 사연은 우리 꿈치님 오셨네요. 예나님 안녕하세요. 저녁밥 먹고 방금 전에 추가로 로제 떡볶이 컵라면 하나 먹었습니다. 저당이어서 맛이 살짝 부족했고요. 맛도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냥 먹었네요. 오늘 저녁에 샤워하고 선풍기 쐬면서 쾌적하게 있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이벤트 안 생기고 하루를 좀 마감했으면 좋겠어요. 예나님 오늘도 밤방송 수고가 많으세요. 즐겁고 신나게 방송하시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밤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네요. 저녁밥 드시고 로제 떡볶이 컵라면까지 추가로 챙겨 드셨구나. 오늘 저녁에 식사 못한 예나보다는 아주 푸짐하게 제대로 야식까지 달리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당이라 맛이 살짝 아쉬웠다는 말씀에 괜히 웃음이 나는 거 있죠. 건강 생각해서 골랐는데 막상 먹어보니 내가 알던 그 맛은 아닌데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배고픈 것보다는 낫다 싶어서 끝까지 드셨다니. 오늘 저녁 식사는 그래도 꽤 든든하게 마무리하신 것 같네요. 오늘은 샤워하고 선풍기까지 쓰면서 쾌적하게 방송 들으면서 함께하고 계세요.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밖에서는 그렇게 덥다가도 씻고 나와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 그 순간만큼은 정말 살 것 같죠. 다리에 땀 살짝 나는 정도라니 그래도 오늘은 무사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사실 특별한 일 없이 조용하게 하루를 끝내는 게 가장 편한 날도 있죠. 오늘은 남은 시간도 별일 없이 좋은 음악 들으면서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신청해주신 세 곡이요. 송아이가 부르는 이 노래, 아샤트리의 사랑은 그렇게 오더군요. 백정 이용기의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세 곡 희망해 주셨어요. 세 곡을 놓고 보면 결국 사랑이 시작되고 지나가고 그리워하고 다시 사랑을 꿈꾸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늦은 밤 조용히 듣고 있으면 괜히 지나간 기억 하나쯤 떠오를 것 같은 선곡이에요. 오늘도 저녁밥부터 야식까지 야무지게 챙기시고 방송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샤워도 하셨겠다. 선풍기 바람 맞으면서 편안하게 쉬시고요. 오늘 하루는 정말 아무 이벤트 없이 평화롭게. 그게 오늘의 가장 좋은 이벤트가 되길 바랄게요. 남은 밤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함께해 주세요.

언제 들어도 너무 신나는 로고송인 것 같아요. 네. 사랑, 우정, 희망이 가득한 이곳 테너로스 방송국에서 함께하고 계세요. 다음 사연은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예다 언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반가워요. 오늘도 드림 콘서트 첫 줄에 앉아 귀 기울이며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아이코, 우리 너무 오랜만인가요? 오늘도 역시 드림 콘서트 첫 줄 티켓팅 성공! 앞자리 착석하시고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신다니 오늘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오늘은 더 반갑게 더 편안하게 음악 나눠볼게요. 오늘 신청곡 보니까 세 곡 모두 사랑이라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노래들이네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이 지나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오랜만에 찾아와 주신 것도 너무 고맙고요. 오늘은 첫 줄에서 편안하게 기대 앉으셔서 좋은 음악 마음껏 즐겨주세요.

신청국가 세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국가 세원은요, 이제 마감할게요.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나니님 앞으로 신청국가 세원 접수합니다. 좋은 이야기들, 신청곡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은 우리 선인의 추억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옛날 누나. 옛날 누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녁 방송으로 와주셨네요. 오랜만에 오늘 새벽 출근했습니다. 아침에 납품해야 될 게 있어서요. 그래도 월요일이라 배달콜은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콜이 만만치 않게 있더라고요. 역시 누나가 방송하면 배달콜이 많은 것 같은 징크스가 있네요. 그래도 저녁 방송 해줘서 고마워요. 지름하겠습니다. 진봉씨에는 예나 누나의 선곡으로 대체해주셔도 돼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우리 선인의 추억님은 예나가 밤방송 할 때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실 수 있죠. 오늘 그러고 보니까 월요일이구나. 저는 이렇게 일하는 게 날짜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는 주간 출근, 그러고 다음날은 야간 출근, 그 다음에는 비번이고, 그 다음엔 휴무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주말에도 똑같이 주말이라 뭐 빨간 날이다 이런 건 없고요.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오늘이 몇월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이런 것도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습관이구나 싶기도 해요. 오늘 새벽 출근 오랜만에 해서 좋은 공기 마셨어요. 오늘 월요일인데도 배달콜을 끄나 말았나 봐요. 그래도 오늘 보니까 어느 정도 했다 싶었는지 적당히 마무리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항상 피곤해요, 졸려요, 어떡해요, 졸음운전 할 것 같아요 이러더니 오늘은 영문짓게 마무리하고 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고생했어요. 월요일이 제일 힘든데. 희망하시는 방세곡 전해드립니다. 에타트가 부르는 스리포, 유피가 부르는 바다, 리사니가 부르는 프리티.

덕분에 신나는 노래, 추억 속의 노래들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유피 목소리가 딱 들리는데 그때 그 시절이 또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신청곡과 사연입니다. 우리 나스럽게 안녕하세요. 할 말은 많은데 졸리네요. 한쪽 귀 두고 잘 들어요. 힘내봐요 하시면서 전해주셨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실 때 사연 남겨주실 때요. 누나 힘내요. 힘 이렇게 남겨줬었는데 오랜만이라 그쵸? 할 말은 많은데 졸리네요 라는 말에 오늘 하루가 살짝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생각도 많았는데 이제는 눈꺼풀이 먼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신호를 보내나 봐요. 그래도 한쪽 귀는 저희에게 맡겨주신다니 너무 고맙네요. 그 한쪽 귀로 음악 들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은 하나씩 내려놓으시고요. 잘하려고 애쓴 오늘의 나에게도 수고했어 한마디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세븐틴의 폼, 빅스의 걷고 있다, 엔샤의 아이파이까지 오늘 밤에 이 노래들이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힘이 되어 드릴 거예요. 졸리면요 자도 괜찮아요. 끝까지 버티는 것보다 잘 쉬고 다시 힘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편안한 밤 보내시면 좋겠어요.

하루를 보내다 보면 이상하게 밤이 되어서야 내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알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낮에는 바쁘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고 앉은 순간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거죠. 그럴 때 저는 오늘도 참 열심히 살았구나 싶어요. 피곤하다는 건 어쩌면 오늘 하루를 대충 보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졸음이 밀려오시는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충분히 잘 보냈으니까 이제는 쉬어도 된다는 거 말해드리고 싶어요. 해야 할 일도 복잡한 생각도 잠시 내려놓고 음악 한 곡에 마음을 맡겨보세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의 드림 콘서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말을 주고 왔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의외로 기억에 남은 거창한 말보다 작은 순간인 것 같아요. 누군가 건네준 따뜻한 커피 한 잔, 지나가면서 받는 밝은 인사,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준 사람처럼요. 혹시 오늘 그런 작은 순간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잠들기 전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아직 없었다면 괜찮아요. 내일은 또 어떤 따뜻한 순간이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오늘 하루가 조금 아쉬웠던 분들도 너무 오래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하루는 매일 새롭게 시작되고 어제의 부족함이 오늘의 전부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음악과 함께 마음의 속도를 조금 늦춰보자고요. 오늘도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마웠어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 만날 새로운 하루에는 오늘보다 좋은 일이 하나쯤은 꼭 찾아오길 바랄게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다음 방송하시는 나니님과 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떨려오는 별빛 반짝이는데 넌 어디를 마지막 인사를 못 드렸네요. 예나 물러가요. 빠이빠이.

있습니다. 한우로스 24 나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예, 주말에 비가 좀 많이 내렸죠. 그래서 그런가 좀 시원하기는 한데 습하기도 했어요. 너무 습해서 제스키를 계속 돌리다시피 예, 빨래보다 제습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꿉꿉한 그런 거는 좀 덜 했는데 예, 빨래가 밀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보내고 오셨어요?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도 예, 열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낮에는 많이 덥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좀 전까지 고생해 주신 우리 예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예, 잘 쉬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을 출발해서 1시까지 달리고 달려서 함께 하겠습니다.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예, 여러분들과 함께 쇼톰은 올라갑니다.

있습니다. 신청곡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들로 선곡해 주실 때 대중적인 가요로만 가요로만 선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바로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동생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일하러 갔는지 답글이 안 오네요. 한참 카톡을 확인해 보다가 내려놓고 차분하게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날씨는 괜찮네요. 야식 생각이 좀 나는데 오늘은 간단히 떡 한두 잔 먹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기쁜 심야 시간 보내세요. 예, 우리 꽁치님이 함께 해주셔서 기분이가 좋으네요. 고맙습니다. 예, 꽁치님, 야식으로 떡 한두 점, 맛있죠 떡. 저도 떡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있겠다.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도 편한 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녹색지대의 사랑을 할 거야. 뱅크의 이젠 널 인정하려고 해. 황희둥의 황인욱이 부르는 널 닮은 그녀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병석에 누워있는 친구에게 다녀왔네요. 5년 넘게 투병 중인데 이번에는 병원 입원이 너무 오래여서 걱정이 되네요. 친구에게 응원이 되는 노래 남기고 갑니다. 나니님을 비롯한 방송 듣는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기를 기원하며 하셨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먼저 간 친구들이 있긴 한데 안녕이라는 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자다가 간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제 봤는데 오늘 싸늘한 모습으로 대면한 친구들도 있었고 저 말고 예.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한 달 전? 뭐 두 달? 뭐 이렇게 있다가 간 친구들도 있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부모님 그리고 지병 뭐 이런 걸로 많이 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속상하고 많이 힘들겠지만 친구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지병이 있는 거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그 친구한테는 힘든 나날이고 그래서 지금 흐르는 노래도 친구한테 위로가 되는 그런 노래들이었으면 좋겠네요. 작은 기적님 대명처럼 정말 작은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저희 집에서도 식구들 중에서도 지금 3년째 투병 중인 사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묵묵히 잘 버텨내는 것 같아요. 부디 아픈 사람 없이 주변 분들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하늘호수 방송국을 청취하시는 청취자분들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투병 중이신 분들도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셔서 늘 마음이 안 좋네요. 다들 우리 작은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신청곡 함께 할게요.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그리고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그리고 아이유의 마음.

지금 시간 11시 50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죠. 여기는 하늘호수 24 나니엘 가요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청란에 김 부장님 다녀가셨어요. 겸해 안 될까요? 어제 끝났나? 어제가 맞나요? 오싹한 연애 OST곡이죠. 저 이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박은빈 나오는 거 다 봤는데 예 재밌었어요. 귀엽기도 하고 겸해 안 될까요? 태연의 만찬가 그리고 임현정의 노래죠.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이렇게 세 곡 담아주셨어요.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김 부장님 어디 가셨어요? 뭐 하세요? 혼자 또 뭐 먹고 있죠? 치사하게 혼자서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죠? 항상 먹을 때는 우리 같이 먹자고 했는데 맨날 혼자만 먹어요. 김 부장님 그럼 못 써요. 먹을 때는 같이 먹고 좋은 게 있으면 같이 보고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이래야지 혼자만 맨날 맛있는 거 혼자만 다 드시는 거 그러니까 맨날 나한테 맨날 지지. 예, 김 부장님의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나스럭기님의 노래만 올려드리고 사연 소개를 안 했었더라고요. 발라드를 좋아하지만 댄스곡 올려봐요. 뚱땡이 바나나 우유 한 개만 듣고 튀어요 하셨어요. 아이 참 조금만 더 쓰지. 한 개는 너무 정이 없잖아요. 전한두 개? 저는 조금밖에 안 먹으니까 두 개라고 하면은 믿을란가? 안 믿을란가? 예.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뚱땡이 바나나 나 넣고 가 주어서. 예. 고마워요. 역시 우리 나스럭캣님밖에 없어요. 떼끼 뭘 아니오예요. 두 개면 배불러. 한 개만 먹걸 뭐 이런 캐릭터가 아니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하자고요. 우리 나스럭캣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고요. 계속해서 우리 체리님의 신청곡 준비해 드릴게요. 박지윤의 환상, 조선 힙합이 부르는 지드래곤의 좋아요를 받았어. 이렇게 두곡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을 신청란 게시판 아직 문 활짝 열려 있어요. 널널합니다. 예. 들어 누워도 될 만큼, 예, 장소가 많이 넓어요. 신청란 다녀가실 분들 다녀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리님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번 한 주도 예 힘내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시면 안 돼요. 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늘 같이 해요. 함께 해요.

타임 노시. 나 김신데. 노시 아닌데. 다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27일부터의 여행이 다가오는데 비상입니다요. 쾌트라 태풍 때문인지 29일에서 30일 파도가 세서 해양 액티비티가 취소될 확률이 생겨버렸구만요. 최악의 경우 27일 비행기 티켓을 웃돈 주고 26일로 변경하여 3박 5일 일정을 4박 6일로 바꾸게 생겼어요. 어떡하나요? 후덜덜덜덜덜덜. 저희 일가족은 비상사태 돌입 수요일 출발이 될 수 있게 재무부 장관님 지휘하에 부하 1, 2 노동부 장관까지 짐 싸는 중입니다요. 항상 럭키 돌콩이지만 8월에 럭키 돌콩이 되길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가셔서도 출석하신다고 하셨죠. 저 그거는 안 까먹고 있거든요. 어디 봐야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지 봐야지. 약속 안 지킬 때마다 김 부장님이 대신 벌 받는 걸로. 오케이? 그러다 왼수가 되는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죠. 4박 6일이 되든 3박 5일이 되든 제가 바라는 건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조심히 잘 다녀오시라는 말만 할게요. 외국 가서 다치면은 꽤 기분 좋은 여행을 하러 가서 다쳐서 오면 마음 아프잖아요. 아프지 말아요. 다치지 말아요. 예. 지금 모습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오는 거. 타서 오는 거는 용서할게요. 김민석 씨의 청춘일기, 브라운 아이 소울의 그대와 둘이 양파에 너라면 좋겠어.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과자 1님 반갑습니다. 청란에 여유가 있다기에 남겨요. 들어놓어도 되죠? 예, 들어놓어도 되고요. 엎드려도 되고요. 빨굽혀펴기 해도 되고요. 곤장을 쳐도 돼요. 편의심을 여기에서 하려고요. 침대가 아직 아주 푹신푹신 편히 누울게 하셨어요. 예, 행복과자 1님. 예,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요, 편하게, 아주 편안하게 계셔도 됩니다. 예, 누워서 들어도 되고요. 엎드려도 되고요. 얼마나 좋아요.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누워서 방송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 행복한 자 1님의 신청곡 정용화가 부르는 처음 사랑하는 연인들을 위해 바이브의 미워도 다시 한번 정나라의 고백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의 신청곡 다 전해드렸네요. 지금 시간 12시 47분이고요. 김건모입니다. 어제보다 슬픈 오늘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준비할게요.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도 예, 여러분들과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 예, 즐거운 데이트 했습니다. 아, 너무 웃어서 너무 웃어서 머리가 띵 합니다. 한 대 맞았나? 부장님이 때렸나? 돌콩님이 때렸나? 돌 맞았나? 예, 아무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기분 좋게 이따 밤 11시에 또 만나요. 예, 건강한 하루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우로 수작기 나니었습니다. 쇼트홈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자, 다같이 궁뎅이 한번 흔들어볼까요? 카라입니다, 미스.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주변에 보면 늘 가던 곳만 가고 먹던 것만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로운 도전도 좋지만 내가 익숙한 곳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건데요. 가끔은 특별한 무언가보다 변함없는 일상에서 얻게 되는 행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익숙한 목소리로 함께하는 이곳, 호수의 멋진가요? 지금 출발합니다.

예, 제 시간 처음으로 다녀가신 분은 꽁치님 신정란 다녀가셨습니다. 우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잠을 거의 설쳤습니다. 그래도 아침에는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느낌입니다. 뜨겁게 가열되기 전에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추려고 위치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일 것 같은데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수님 오늘도 즐거운 화요일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꽁치님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뜨겁게 가열되기 전에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추려고 위치를 잡아간다라. 태양빛이 자리 잡기 전에 해야 할 거 있으시면 의하시고요. 잔잔한 휴식 취해보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신청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검증된 꽁치님의 신청곡 3곡 준비합니다.

예왕우님 신청단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수님. 비가 옵니다. 이번 비 요로 다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게 바람 불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등교할 때는 잠깐 그쳐주는 센스 부탁합니다. 라고 날씨에게 이야기하시네요. 우수님 빗길 조심하시고요. 방송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빗길 조심하고 싶어도 여긴 비가 안 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제가 감사하고요. 오늘도 멋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NSG의 If You Love Me,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여자아이들의 톰보이 세 곡 준비합니다.

예, 정인 엄마님 신청란 다녀가셨습니다. 오늘도 왔어요. 우수 오빠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또 좋지 않은 컨디션이네요. 또 목이 살짝 부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제 새벽 5시 반쯤 아들이 울어서 아들 방 가서 1시간 잤더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들 방 건조한가 봅니다. 조치를 취해야겠네요. 오늘도 즐겁게 달려보아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가습기 풀로 켜놓으시고 주무셨어야죠. 더 아프기 전에 약 드시고요. 그래도 안되면 병원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봅니다. 정인 엄마님도 즐겁게 달려보시길 바라면서 신청곡 3곡 함께합니다.

박장미님 신촌단 다녀가셨습니다. 안녕 우수님. 내가요 원래 오늘 방송이 4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방송이 없네요. 이런 행운이 없어요. 이따 욕조에 물 받아놓고 간만에 반신욕이나 해볼까 합니다. 그나저나 웬 비가 갑자기 이래 오는지 아무튼 잘 들어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행운이 들어왔을 때 마음껏 만끽하시고요. 그 행운이 언제 또 사라질지 모르니 오늘 하루는 굴러온 행운 끝까지 기분 좋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디아의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 모닝커피에 너를 만난 이유, 대근의 그날 조금만 더 솔직했더라면 세 곡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수님, 오늘 아침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필사마님 신청단 다녀가셨습니다. 필사마님 오늘도 신청단 함께 해주셨네요. 감사히 들어주셔서 저도 감사하고요.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원어원의 에너제틱 코르티스의 레드레드